0: 너 가래냐 우리 엄마를 우리
1: 이제 La emisora líder en el género. Somos la 98.1. Somos Banda.